0: 진짜.
1: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래는 Beautiful Woman입니다. 우리가 노래할 노